0: 아이라항 39나이너트 상대스링 190 클리어 포 아이레스 양키 런웨이 16 레스트 어프로치
1: 랜타네릭 190 클리어 다이레스 양키 16 레스트 어프로치 에어로 한국 39너트

0: 도쿄 브라스코니아 705 헤비 컴펌 디셈비아 트럼프 골프 드라이버
1: 코리니아 705 아파브 컴플라이 익스펙트 컴플라이 위드 스타 리플렉션 앤드 메인테인 1,000 포 나우 1,000
0: 메인테인 1,000 앤 컴플라이 리플렉션 트럼프 골프 드라이버 코리니아 705
1: China Eastern 271 flying heading 340 vector to final approach course maintain 10,000.
2: maintain 10,000 flying heading 340 China Eastern 271.

0: 오렌지라인 526 브리티아 디렉터 코펜 디터메인텐 13,000 캔슬 코펜 오르 리스트릭션
1: 디렉터 코펜 13,000 캔슬 코펜 오르 리스트릭션 오렌지라인 526